지금까지 말리채 너고 어지러냐 지금까지 and from my country I sing it like this 우디니 여호와 너고 어지러냐 지금까지 And from my country, I sing it like this. Wudini Yehovah. Now.